0: 그렇다고 생각.
1: 사실이 아니라 얼마나 더 너무 요새 보고를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불법에 대한 고객 처리할 수 없는 데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.